0: 지금 목화딱이 체험하고 있고 너무 부드럽고 신기해요. 만질 때 느낌이 좋아요.
1: 한국에서 이런 경험을 해볼 기회는 없었는데 실제로 좀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많이 신기하고 재밌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.
2: 저 이거 목화 땄는데 이거 저 인생에서 처음 따봐요. 그래서 너무 신나고 저는 오늘 이걸로 베개를 만들 거예요.